0: No.
1: 가세요. 가르침이야. 와라 와라 가르자 가르침을 해. 나 먹었어.
2: 자바바자다자바동고노선보데안데신데데다공게제소다로신케오데다다제로도모데스마시메자마다다제게모아가라쇼동아바데다인게베사와데군자사보제제로도모와에이 땀바지데 감소 자마다 땀바니 신도스 땡지 분노 신도 땀바이 땀바이 레베다시쇼
1: Thank you. Good night.
3: Tashi Delek, number 2, Lamrum Shewe, Geji Gyunju Taweto, Pyoji Nangs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Da o tegi anda se deagi. Nomri gwe, ene, kashur pge. Chi sunwe tenge ya, nang da do pge, madru chigi. Nang zimbe, ta pge ta, ta kong shogol ba, kanta chi, mingde shakwa tsamshi. Ta tene ge tuan, sungu yore de yine, nang zimbe le ya, chi dhe pe nyongwa la nangwa nanshi, tsuk tuba. 그게 정수 투어지다 숨겨야래. 대대지면은 에너지 디도다. 지금에 기지 상해사들이 대리 그 좌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보고 가다 강이 나야. 코나 라랑 게 다시 우리 그게 모아 즉 천인 준비 모. 즉 천지 때문에 매나. 에너 그 패널스야도 용퇴 안 되는 거지. 그봐 남도 그래서 이 말이나. 에니 Pena kawal nabur nabur kawal is lebih dari ni, tapi dia aje. Tadi cewa yang marba. Jadi ini di sana, kalau ini sem tinju sungguh ada.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matran or the Vijnanavadin mind only schools, our understanding of the no 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the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A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a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Although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oday in this anenda, jumden degi ene ka nalolia ada bena shiji. 시중 중인데다고 해요. 저 탐제 순에 장소 수준 바람 순에 남긴 거 파기 저 탐제로 아니 원이 집에 떠래 세는 순이도 자네 단디 다 지진 막 해라나 아니 할람베 저 차달 두고 와래 차달 너데베다 딩은에 대나다 다 바다 섬 딩주 세지 생행은에 또 시도 자네 다 안데니 다 할람베 차달라고 간다 드디 이메 인도 자네 다 에네 좀 된 데 공부 뭐마도 거래를 해서 나 이나 에노 단 너도 공지기 에 공지 너도 공지로 공지니 다 저 하지 네 이브다 다 너도 공지로 공지네 에니 시진 너가리아 이니 최템 좀 뭐니 매 봐 소야 디 에니 에 뭐니 미스 숨로 보네 에니 뭐니 매 봐 소리스 대안에 동반이 있으잖아요. 강동의 시, 아니 강동의 각자, 각자 대시의 동의 동리세네. 거다 수명이 있으잖아요. 아니 어디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그지 다 가서 그래. 샹왕 조든 뉴제체. 다 가다 가이네면에 샹왕 조든 뉴제체. 그래서 다 저리 있으잖아요. 뉴제가 다 안으로 편현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뉴제를 쳐놔 차되기 아래. 자, 드디어 이메일 인도산에다, 조 샹왕, 뉴제기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대에니, 강게 동안, 각자디, 에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에니 가사디, 신용세 군다지, 송배당기다, 대야도 신용세 군다세, 대디 이번에. 각자 군다지세. 다 샹왕, 에니, 다 타마 타게 샹와 칸이나야 다 디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가쇼군다지 동베 아니 동바 융주티체 저는 어디 진이 숨 체니 아다 디디 진이 숨부디 모 숨 체니 다 모니 숨 체니 다 데숨부디 레절이야 모요 동수 맨날을 야레스 봐 아니 샹와 겨와 모니 매봐 아니 군다 아니 진이 모니 매봐 아니 융주 전다 봐 모니 매봐 진 땅 모니 미수 숨으로 거네 아니 쉬어 담제 아니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한테 이 캠프 멘제표고 우수심 시대에 딱 멘제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자, 피해드려.